그런 건나 꼴레니 커란 거 자드니르 잡몽 아식디라 크나니 판다니 아이부탕 럭샤클레 자카 다부 크나르 자기 동거 언졸리 데버마니 커란 거 자드니르 잡몽